0: Nama tsuyo tiling yi ngan tsuyo pyoge dilim nang Tomara lamtsu namtsum ki songchwe tang tije pyoshe Kuntang teme tume zanam tang Shiling ki teba tang pyoshe jerimbe shamtu nire shuxin Tiling yi ngan tsuyo pyoge dilim ka kunzu shujuru Tomara tsuyo tang shiri dilim kung Shiji pyomba yungi uri lang nama jiba Yungzo teme nga ta jino kunzu kiamkun chimu chwa ne kirin zanam we Lamtsu namtsum ki songchwe si nire shuxin
1: Chazawa tindri yindu, gandanga hansu pöyli ya tanga, soku kiawa mungu chunga re. Sada tindri yindu kiranzu, yani, nga miru nga mazu nala, nga na chige, becha tani, cinyi tani. O tindri ki tani, yani, kiawa mungu chunga nyungyu, da nganzu turu saba di nalo la, yani, jiyo ne, nga namgyu takwa tisigyo, nganzu, nangba zo, turu nishu tsashiba nangba chukarda hasi. O sayaga gyumzindi, chik sanjebe chukun dodan kari imidi yidi, rikbe chaba chani. O dihi tani, ini sanjebe chukla sosu yiji da, taiwa chay, nyamlin chaya, dindaji chungna, tadi turun shu tsoshibe nangba chabari. Shen chik lu suyugi soro, ini mi dinda sigi saya soro, dindaji gane chimba yina, ini ta, ada gemi peshi shayaga sikdi, Dukshabu shita dhudi mongde shayad shayag yore ini Rida jik takshay shayani Gyumzin kemiyam shay Gyabsu chi shayani Shiba yinay ini pashi mongde shayag yorda Shio korda mongde maari di Susu toda rangi Ani lonshun shay Ko nenga ke mashim shay Ini gyabsu chi shayda Daga janja gani shiba yinay Pashi mongde shayag yore Satiri yindu Sanjebe chi Ngoro di mongde maari Lhagwar tuya nganzu bai nalim dhe chu yun zingi di yidi Da ribi dhani dhan na pavni Da shi dhan lam dhan ribi nam sha Ribi dhani da du shiya yudu jik ri Chasanga da ko Shung dhin dhe yinba la So su lo chung ma shi ba shi So su kei ma shi ba shi Eni kyo su shi zi ni Eni Da nganzu shi su ini Chik lam rim nyengen chenyen chigen zi Shin yin dhen zi zi ni Lam ya kang su ba di Ini jinsi lakdung siya dindigaala rukduwa Dii dong su taisha yore Rada lamya sumbu yinni Si dada ya jaba chaya ki topdang yore wada San dindi yinni zane Jinsi lakbur tanga mugu siya di Taita na yago yao maare Sada dindi yinni Gada kiraan su sopu chuzho suli ya Nani Besite Kiraan su gomba yuwa dhudu chay Mi Kasurimi, chasuru yawusha yuebari, da di gali ya da besa dayari ya shukru gyamni. Di chi shusani, lamjin dhachung. Eni, sopo mimanzu chashani, si besa dayari singhati tabi chigiri sasuru mimache. Mazda gyagali chashana, nganzu di gyagali lenzho daga, nganzu pebali ya, nganzu ge surdu yawaris. Ani ge yi di nalwa ne, nganzu yang tuansan mungu chi lopchung shiha yeba yindu zane, nganzu lopchun nalwa liya, ani piyi le gu du shani, ngay tuju bantan niru shu yore, ngay du shivri. Ani niru dharan chik du shani, nganzu gyaga nasu shiwe lopchun zi nalwa la chigi. Ani besa chiya, ta chege su du zu chay. Kabzitiyan, chweka Kurang zuwa ishaake, besa maashima cheche. Dinti kashe yungzho yungzho chige maadwa shen, ganzu chirshiru duks chiburda. Che, eni, daga nashik eni, nge luji chige di mbyugyu chabi, ganzu anda labdazu nalo le, eni, cinyi teni, daksa tonya di, mikdiyuru shtetuna yao duks, eni, dansa su nalo le ya, Chöre nalang rada dos kawu chigri di Yang di maade yuwa yina Yani lukzu pomo zu Yang kora Chasa susu yang kung duwa jine Yang Chig Daga jingyi ru dindri Yang tuzu yusso ni Lukzu pomo zu De yon che Yani daksa donya dindri Chig jangtu na Yau du usse ni Nga dindri mbyugyu chenyo Yaha Yani Mga warna si 톨롭 주여도디 제 팀보 보모 주다디 로종 셔스시 저그리 아니 간다 생일로야 빼캐서 못 오스잖니 매진의 비교 전혀 사다 차서 소부 사샤네 어다 안데 아 뒤주대 최생에 몽대리 사로 최로 도바치대 하러 든지 용배 그도대 어 빼서 야오시대 릴로 야오시장 아니 산제비 추기 시더 람던 리뷰 담샤 도세니 디디 야오지 샤베이나 그나 마레 냠용 샤샤네 마데 자할레니 아니 준비 준비기 체르고 인정도 체르고 먹은 거 또 그래 어 지단 체르고즈 아니 최시다 돈아 지금 말해 아니 당 안주디 르른 거 돈아 무슨 드라지 샤인 차인도 자네 아니 체르고즈 나로래 미세 돈아 생에 가보시면 되는 요구도 와 아니 하고도 요 생검 르고 차잖아 산제비 중은 나로로 생검 르고 심사고 심지 말해 아니 어 노초부 신은 나로 생검 르고 요 말해 저서 체르고즈 나로네 다 미집 모집사다 롱보베 시디 연어 마요사다 소 샘드 모드로 투여 인자네 다 겨왕은 시켜서 말이 야 지 탈바도 탐지시 비켜서 게 말이 간다 미지디 아 첨부 주하시다 튜브 유하실이야 아니 간다 아 낭베 생각을 보디 계속부터 우스네 어 된적이다 민지로 싸워지 연대기 요리 저서 어디를 인도 대한민국도 소부차샤나 다 개처부차니 간다 건버즈 빼셨다 챙이다야 여덟지다 아니 어 대다세 여덟지 등을 향해서 남긴다서 아니 아드샤바나 시즈 소부 건버즈 내가 건버즈 댄댄지 로전 야오시 어 아니 디 지기 와 랍다즈는 알로레 준비기 아니 믹스 쳐다 맞으리 지기 다 지금도 아드즈 제디 지기 랍다즈는 알로레 로전샤 예데브 지기 어 된지 네 이제 말럼 제기 저 제기 열라 캐란즈 소고 소고 쳐줘서 디섬 샤쇼 디잖아 소고 지슈 띵서우지 예데바다 디 저런 슈 쓰시면 나라 무튼 내니 들으슈 쓰시고 들으슈 쓰니와 도스베 대토그리 다가다가 가나 아니 자물이 사주기 겸에 자물이 거래 요조야 중그리 가다 자물이 요거 뭐시 뭐도 가다 가나서 남보즈 어다 지금 산제베 슝 세리도 터봐 아니 지글음나 지글람나 때는 봐야 여덟이 봐 다고야 오시디베디 백해서부터 저는 소부 출도서 대 공부 샤쇼 신다인 계속 쳐가 배전 주셔 응? 소중한 게 이제 좀

0: nabatsu yu tanda tsirin gyume lani taa na we jiwe dhoma lakhan shiwe peche shik san chubu shi hii dengi kabu pabu yuri nirumi kanki gen chambay kanda lani chuzu na we kundan tenwe dhume chabay namdar shi yinyari shu jing
1: tarin dir chani alama kundan tenwe dhume namdar rarun zang shu jing tiang When you had the other dog to do so, Jaroji sends on chedi, to ring on the super chevy, to ring, cotton yard, to ring the shamor tongue. So the mother dabbe, Sacha, Jusha Silva, Nanzan Shido, Kutunshin. Yummy, I ain't Bunga Dabbe Nane, Aroji Juba, Tabo Chabu Jam, Shejawa, Pashi, Yung of Choshi Yubatan. Yummy, Bojo Jejawa, Rangshin Sanshin, Chola Deba. Sonam ji pedan denba, yinden dunye chubashi yeba yin. Tedabu yinden dan denbe, yabiyon ni ji sesu, rabjun chun sonbe, chuda dawan nibe, tse chokyeji, ngadu, nima tse shala kuchung. Lamsa kutsukur shubadang, nirir, amashi, lansum bebe, kuyang ochadu gyur. Hamsu shubbe ringla, yabiyon nigar, jazun nange kujim kurwaso. Nuba,
2: Amashi soon do young. Thou sunday, say chin. Gunashi yoga day. Ming tabadang. Ma mawa bedi chene. Sama sema dewa jung. Dig up. Kung ranjamba. Gele singi minamdo. Jungun doji chan chene. Miki ni lu mayung. Yu michina. Ta din sune. Cha debe. Chengun yejos. Tazen sewashi yoga mibe. Chini. Bujunga tebe, milam jidashin, duba rangi agula, kezunga shebe, agu, yigishik dine, kyo dhashi kido songla, kusho rambuchir, shu sewadar chin, kundindu jene, gyunzen shube, dodi kesa, mandu tunla, tuidang zangdra shueishi, chayla, gumbu ceden da nang, sanguyang, der shoji, suduyang nangdu, gumbu chungu gomne, Zeju so, jiwa shenda, mindawar, dujune guzi so, jinze, chue chenye so, zewa shik yodo. Nyinji, yama pene, nga gundaba yinsung, de sui seru jebe, gyangun choge sundu la chage june, diinane, silili sheji dosung. Deji unzi shugop, dendo manyajang. Dene, kujungse dimin chungjen, kinjen chodo yangba, Lama unzeba, ngawan chiledang, ku gongme chanzi gindun dagba. Ladang kuzob, dungi dogarwa, losan ligdub jeg. Nyerje, munzi piwa madruwar shi. Dei chilu, jangun rinpuchi, jone bengi den dangbe, lambarne. Toshi chulindu pep, gongu dunla, chodi chimbo, toshi kidu den dang. Bulaw jinda namgi, biwa dek. Ramangi, Jedar Pune, Temba Gebe, Tenju, Tendiji Govar Yangor Che, Digop, Kugume Chayo, Nanjan Sawade, Nano Echinishi, Lenni Shujang, Lemana, Sungreti, Lembachu, Lurin Washin Sundu, Korana Kugume Jang, Lembashi, Sundi Yudube, Tedene, Kaju Chima Shorbaso Jundu, Teji, Hondanga de Tse Josumi, Kyobji chone, kinyin rabjung, kizuje, kyujila nangne, chenla, kunjo tembe dhrumishi, tabar zedu. Deyo nimu, kyomju titang, lamen nejo, kandel hajime tije nangde, tembe gurimdang tumbar, lezo, kwajajibe, tendeji nawa, sewar zay. Kungu gyabar, dojajjoba, tungzinso, nyudu chubar gyur, deyji, besongon dube, wangshidang, 대조 루이베 루기 왕센진 대니걸 소설 따군당 소설 개발제 셴양 까담 틀리 주루기 왕 나르단 자자 세다 권숨 교가 외세 죽다 주루 드문이지 장양 마스 장양 까르부소기 제나 두마당 개외신이 린진 최상래 지지 혜자 용서 용제 재능 지지 초가 권주 사무 남세기 도조기 루소 생삼기 잡아 삼주일에 대신 공을 조성 잠라 뒤대 줄이라 수정 전담 미비르에 개발 떠바니 제 빈이기 남달 중일에 중일 땡도 뒤대 쪼바르 쇼 의제 뒤대 영과 세친양 저단 남기 제수 멀리 잠 도게 바자 세베 남달이 숭벌레 떠라오인 대제 대신 흠버르페 뺀쟁 탐제에 켜봐 노상 뺀뺀 이시라 추진당 띠슈 대자 슈벌 개베 갈렌제 뺀지 초내장 가루당제 이시 뺀에 낭데 뺀드 등록 강제 난 구주지 러뺀제 대일르 군주지 조잠라 대공수절 공우쪽에 사바 노산체라 쟤네 슈들 배구이기 까나와들 대내송 노래신팻 경화 백허르창와 노산 잠배겨주 초라 부회 추진소 댁대 젠대슈 대내제 한대 몰람기 급 마도 최다 창내당 결장 추유준들 쟤네 다른 지게도 제령이네 흉진 소수자와 야벽이 대바 타주지않아 장바이 시에노 털을 남다한 자자에게 서울 매주답의 남다리 시에 김중재진 사람들 전다장시 대지 노동 쏘라 장바 표도 치마 재네 꾸지매도 동안 쏘지 시룩 성급제외 두배 연구 재바 마세 조등 재질 송금 최망고 거딩장유 도당 아기 꼴쏘 대산지 송기 초가 배송한다고 콜로침부 기름기 남샤 배천한도지 콜로침부 사조기 걸덥소 제기민랑 샤양 노만바 남랑 초조기 노군 재질 내버 시와 초당 신기 땐지 대가리기 땐지 양다 랑도 뛰어 러지 니안기 별지 노만군기 고대 팽개 섭지 동안기 흉어 러니 지주기 랍자 노비능도 되베 람이 남미개베 배담 이종머디 미닥바 군주기 랍자 세수째와서 작전기 겐드 계수째와니 제빙이기 성분 그 까반네 냐바발 개베낭 케예장 이게 말해 이를 세시 러비장 시바인 버나 계시 보도에 시네 태진기 라마스와 시에나 장나발 고아께바 랑랭도 따나 땐데 전 타마랑 강팬당 태가를 던도 강주 뜸받지 거의 숨바달 제나마 디니 체제 쏘숨라 견더당 제외 농기 연대당 럽송 리미라 난예바 또배 연대인지 때도 교바식 여발랑소
0: 나와서 유탄다 딩에 거부 파부르니 룸니 칸티 겐점베 칸델라니 추주나베 제 군단 댐베 주미 전함 시센 주부세해 베셰카니르 슈주르 샤르 노비르 리탕 게세 뚜루 히바세로낭